0: 같은
1: 어머니 늦잖아. 어 늦잖아.
0: 아침 이제 이게 이제
1: 아빠 어떻게 문다 어떻게 집이
0: 이게 손이 또 사지고 아미 제때 안어 세때 아차 담에 초티레 언제 봄
1: 실제 개 아냐 몰라 봤는데
0: 아차
1: ପହଞ୍ଚିଥିଲା ତାର ସମୟ ବହୁତ ଖୁସିରେ କଟି ଯାଉଥିଲା ପହଞ୍ଚନ୍ତି ଆସ୍ତେ ସେ ମନ ଦୁଃଖ ସେ ଜଙ୍ଗଲରେ ଦୌଡି ମନେ ମନେ ଆହ୍ଲା କହିଛନ୍ତି ଧୀରେ ଧୀରେ ଚାଲୁଥିବା ତାର ମଜା ଥିଲା